好，听众朋友们，一首歌曲之后，我们又回到了节目当中。那么节目的最后呢，我们把上一期学过的对话回顾一遍。上一期我们学了请给我一张到和田的卧铺票，请给我一张到和田的卧铺票。年龄后单个把的答案 보이즈는 가루밭 빌드는 바른 비랑 디겐 디아로 흔들겐 겐 두께 345元 345元 주스카르흐바슈엔 给你钱 给你钱 모나폴네 일릉 你有零钱吗 你有零钱吗 스데 파르츠 볼바무 没有 没有 요흐디 找你55元 找你55元 스즈갤릭 배슈엔 카이트라이 谢谢 라흐멧 무시디알로흐니 외겐겐토 나마 진텐 무시디알로흐니 외겐겐토 나마 진텐 니다 수 칸이샤마 니하오 워커이 제 니다 수 칸이샤마 니하오 워커이 제 니다 수 칸이샤마 역심스스 키타봉즈니 아리엣 겔립 거룹 뚜르삼 볼람도 답도 很多时候现在基本上都是上火车的时候，大家都玩着手机或者拿着手机刷视频呀，玩游戏呀什么的。那么带一本书看一看，读一读更好，是吧？那么对方怎么回答的？当然可以，当然可以。啊，알베트 보루도 아리엣 베산 보루도 답다